0: 碧枕，碧枕，姑母，
1: 什么事啊？
0: 快来拜个菩萨。
1: 是，菩萨呀，菩萨呀，弟子盼了碧枕今日前来作别，我的心事不说吧，菩萨你该晓得哟。
0: 菩萨晓得保佑你。
1: 菩